행복해자라님 신청 사연입니다. 하루의 오늘만 지나가면 헤이즈의 I See You, 루시의 미워하지 않아도 될 수밖에 될 수 많은 뭐지? 미워하지 않아도 될 수 많은 이유? 노래 제목이 원래 이렇군요. 이게 맞는 단어인가? 예. 토버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업체 미팅이 있어서 아침에 바로 직출하느라 토버님 방송 못 들었네요. 늘 하늘호수 방송이 제 평일의 루틴처럼 되어 있는데 어제는 그 루틴이 깨진 것 같아 더 피곤하고 힘든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아침부터 회의가 있어요. 바쁜 날에 연속...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청해요. 목이 너무 아픈데요. 방송은 아무래도 청콩만. 왜 이렇게 오래 가죠? 박혜월의 주인공 연습, 수비아의 사랑해, 애. 스무 살의 럽럽럽 청해 주셨습니다. 목 아픈 게 오래 가면 진짜 은근 사람 지치죠. 괜찮을 듯 하다가 또 불편하고 말만 해도 따갑고 그러면 일상에서도 신경 많이 쓸 텐데 오늘 또 방송까지 해야 되잖아요. 상태 너무 안 좋으면 그냥 천공만 소화해야죠. 요즘 일교차도 크고 날씨 변화도 심해서 목 감기 걸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던데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너무 무리 말고 목소리 좀 더 아끼세요. 얼른 쾌차해서 다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마성의 방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네, 어느새 한 주의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하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피로를 많이 느끼는 요일이라는 얘기처럼 몸도 마음도 조금 지치기 쉬운 그런 하루일 텐데요. 오늘은 또 낮 기온까지 한여름처럼 크게 오른다고 하니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도 여기까지 잘 오신 만큼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 시원한 물 챙겨 드시고 잠깐의 여유라도 가지면서 몸 컨디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지친 마음은 좋은 음악으로 잠시 내려놓으면서 기분 좋은 목요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2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하늘옷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스타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하늘호수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음악들이 작은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기분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터보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결과를 먼저 예상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열심히 한다는 것, 그 과정 자체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잘 될 거예요.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미남님, 안녕하세요. 방금 콩이 미용하고 있어요.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배달일을 하면 전화가 오면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시면서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꽃미남님, 박혜원의 주인공 연습, 그리고 20살의 러브러브러브, 윤석원의 사랑이라오 함께 해봤습니다.

우리의 추억을 자극시키는 그런 곡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바의 웨블러, 샤크라의 난 너에게, 베이비복스의 Y였습니다. 제 추억 속의 그런 음악들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집에서 옛날 음악들 들으면 저는 되게 좋은데 저희 아이들은 뭐야? 엄마는 왜 이상한 노래를 들어? 이런 반응을 나타낼 때가 좀 많거든요. 그래도 요즘은 그런 쇼폼에서 예전 음악들을 좀 많이 되새겨주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정현 씨의 곡이 좀 많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혹시 이정현 노래 알아? 막 이러면서 저희 딸아이가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정말 좋아했던 추억의 음악들이죠.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신청곡은요, 뉴라이더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아침, 즐거운 평일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을 적고 노래를 신청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서 사연을 적고 노래 신청합니다. 인기 있었고 정말 노래가 좋았던 옛날 시절의 드라마 OST곡, 추억의 드라마인데요. 우리 동네 예체능 농구편에 나왔던 곡입니다. 젊은 시절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그런 드라마 OST예요. 손지창, 장동건 출연 마지막 승부 OST, 그리고 최민수, 김혜선 다양한 출연진이 나온 드라마 걸어서 저 하늘까지입니다. 시청률이 엄청나게 나온 드라마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일럿 드라마 OST곡, 최수종, 최시라 다양한 출연진들의 드라마인데요. 조종사 드라마 배경이 됐던 추억의 음악들입니다. 캡틴 파일럿 공통점, 공항 조종사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잠시나마 옛날의 추억의 드라마 세 곡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방송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음식도 좀 드시고 쉬엄쉬엄 하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뉴라이더님,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곡으로 와우님의 신청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기는 좀 좋아지셨나요? 좋아지고 있어요. 따뜻한 차 많이 드세요. 몸보신도 하시고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안성탕면을 먹으려고 합니다. 요즘 거의 라면을 안 먹었는데 오늘은 안성댁을 만나야겠어요 하셨네요. 맞점 하시고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데이식스 행복한 날들이었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그리고 레드벨벳의 빨간맛까지 마원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행복의 순간들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추억의 음악들, 그리고 신나는 음악들 함께 해봤습니다. 마오님의 신청곡 전해드려봤고요. 이어서 꽁치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잠시 시간 내서 다녀가는데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오전에는 큰 화분 한 개에 물이 잘안 빠지고 있어서 분갈이를 했는데요. 뭐 이제 점심시간이 또 다가오니까 점심시간에는 또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꽁치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스트의 굿럭, 그리고 스트레이키즈의 백도어, 그리고 엑소의 엑소케이의 중도까지 이어가겠습니다.

0: want to come in?
1: Come in.

힘들고 지친 나를 향한 위로곡입니다. 악뮤 소문의 낙원 이어갈게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로즈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 같으면서도 또 때로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 그런 5월입니다. 5월의 중간쯤 와 있는데요. 아, 5월에는 정말 쉬는 날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지출이 많아서 지갑에 주머니에 빵꾸가 난 것 같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을 좀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달인 것 같아요.

0: 예상이 없어. 예상이.
1: Yeah. 2025. 하하.
0: 뭐야? 귀신 노래 하나 만들어. 기가 막힌 노래가.
1: Telepath is the call.
0: Can you feel the vibe? Happy, happy, we stay alive.

여러분의 점심 식사가 근사하게 펼쳐지길 바라면서 화이트의 화이트 전해드렸습니다.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어드리는 방송 흑산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약을 막 먹고 목캔디를 두 개나 먹었는데 목소리가 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사연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 멘트를 자제하고 방송을 진행할게요. 노래 두 곡 전해드렸고 두 곡만 더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10시 방송이었는데요. 스타비님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서 아침 방송을 하면 여러분들 놀라실까봐 시간을 바꿨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 여러분들 밥 먹다 놀라실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멘트는 되도록이면 줄이면서 음악을 많이 전해드릴게요. 자, 우리 시아님 다녀가시면서 흑장미님 안녕하세요. 감기는 좀 어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때 보여요? 기침이 계속 나고 콧물도 나고 목도 너무너무 아파요. 신청해 주신 곡 3곡 전해드릴게요. 다녀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신청곡은 꽃미남님께서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방송 시작할 때쯤 콩이 예쁘게 미용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배달하다가 돌에 넘어졌어요. 조심하라니까. 또 넘어졌어요. 넘어졌을 때는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 좀 아파요. 병원 가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물리치료도 받고. 아유, 조심하라니까. 어떻게 또 우리 도리가 건 거예요. 밝은 거예요. 그래요. 제발 좀 안전운전 하세요. 잘 보고. 근데 깜깜할 때는 또 돌이 잘 안 보이긴 하죠. 모든 돌에 형광을 부을 수도 없고, 그죠? 그래요. 우리 콩이 또 미용을 또 할 때가 됐나 보군요. 예쁘게 됐겠네. 사진 찍어서 주세요. 신청하신 곡, 갓진영의 곡, 신곡과 라우즈의 우리의 시작. 이세진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멘탈 때마다 목을 잡고 있어야 되네요. 너무 아파. 그래요. 모두 듣고 오겠습니다. 고마워요.

이번 이세준 앨범의 노래가 다 좋네요. 말을 자꾸 하니까 목은 너무 아픈데 목소리는 좀 나아지나요? 다음은 우리 필사마님께서 노래 세 곡 아이돌 곡으로 신청해 주셨고요. 몸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참 너무 말짱해요. 목 위로, 목부터 목 위로 다 아파요. 눈까지. 목은 여전히 고등학교 여전히 아프시다 들었습니다. 어서 쾌차하시길 바라봅니다 하시면서 네 다녀가 주셔서 노래 모두 준비했어요. 우리 필사마님은 아프지 마세요.

제가 방송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다들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꼭지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좀 있으면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다 끝나가요. 점심밥 어찌저찌 먹고 외출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외출해야겠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날씨가 무덥지는 않고 은은한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도가 꽤 높던데 우리 꽁치님 사는 곳은 그렇지 않나 봐요. 근데 저는 집안에 있어서 작은 선풍기 하나를 틀어놓고 전기방석은 또 틀었어요. 감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기저기 쑤셔서. 네, 그래서 열은 좀 날 때만 아파서 전기방석 틀어놓으면 좀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장미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시원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 다 준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수연의 저 노래 너무 좋아해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우리 꽁치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0: 그대와 손을 잡을 때도 처음 키스했을 때도
1: 행복해져라님 다녀와 주셨어요. 아 그리고 제 시간 신청곡 마감했어요. 오늘 2시부터는 네, 이번 주에 제 대방한다고 고생해주신 우리 이쁜 돌님께서 네 오늘은 지 방송을 하십니다. 네, 우리 돌림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네. 담아주세요. 아 코가 자꾸 막혀갖고 멘트도 제대로 못하겠네요. 우리 행복해져라님께서 다녀가시면서 흑재민님 안녕하세요. 긴 회의를 마치고 왔더니 지치기도 하고 배도 무진장 고프네요. 저도 오늘 한 끼도 안 먹고 양만 디립다 먹었어요. 어질어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아주. 점심 먹고 와서 방송 잘 들을게요. 장미님도 점심 잘 챙겨 드세요 하셨습니다. 전 죽을 시켜 먹을까 하는데 신랑이 자꾸 뭐라고 해요. 지가 옮겨놓고 죽 시켜 먹는다고. 그래도 오늘은 죽을 시켜 먹어야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자 우리 행복님께서 청해 주신 곡 세 곡 저도 함께 잘 들을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와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님, 오랜만에 방송하시네요. 반갑습니다 행님. 제가 목소리가 이래서 행님이래요. 우리 행님

주말 3일 동안 내내 알아눕더니 저한테 옮겼어요. 너무 슬퍼요. 네, 잘 챙겨 드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장미님 와주면서. 네, 청하신 곡 3곡 모두 준비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신청곡 가지고 올게요.

이어지는 곡은요, 요리님의 신청곡 화사싸이의 이제는 쿨의 맥주와 땅콩 전해드리고요. 제 선곡으로 오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들의 발라드, 네, 끝나고 나서 나온 리메이크 곡들 세 곡 준비했어요. 민수연 천범석의 나의 옛날 이야기, 최은빈 홍승민의 어떤가요, 송지우의 봄비까지 전해드리고요. 마지막 두 곡은 그리드웨이의 곡과 RN 곡 준비했는데요. 중간에 나와서 마지막 인사 드릴 거고요. 다음 방송 우리 돌림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신청곡이 미리 많이 안 올라오네요. 여유로우니까 신청곡 올리실 분들은 빠르게 다녀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방송은 네,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 주둥이는 나이를 먹어도 이쁘고 귀여운 건 나이를 안 먹는 우리 돌림께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내일 또 2시 방송인데 목소리가 좀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네 오늘도 사실은 약 먹으면서 저 스트랩시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진짜 아침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안 좋아서 스트랩시를 두 개나 까먹었어요. 뭐 내일은 좀 나아지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나뵙길 바랍니다. 우리 돌림과 행복한 시간 이어가세요. 오늘 이런 목소리로 방송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something that's cool. Yeah, they can be excited.

현재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 방송국은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고 있는 하늘호수 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은 24시간 여러분들께 가요로만 음악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은 오직 인라이브에서만 대화방을 운영을 하고요. PC로 접속을 하셔도 되고 모바일 앱을 이용하셔도 쉽게 참여 가능하십니다. 대화방 참여와 동시에 1분 뒤 깜빡깜빡하는 손가락 모양 버튼 추천을 꾹 눌러주시면 방송국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대화창 오른쪽 초록색 연필 모양 버튼을 꾹 누르시면 신청곡과 사연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곡 중에 방송국 규정에 어긋나는 곡들이나 신청곡 사연에는 잠시만요 라는 라인 위의 신청곡은 전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은 현실이 아닌 또 다른 나로 살아볼 수 있는 사이버 세상입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이라는 놀이 공간에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앞전 방송 감기 걸려서 걸걸해진 우리 장미 형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저 이쁜 돌과 함께 하실게요. 오늘도 하늘호수 방송국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말도 없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내 행동을 평가하고 내 말투를 이야기하고 내가 하는 선택마다 한마디씩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그럴 때마다 사람은 마음이 참 흔들립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별론가? 왜 저렇게까지 말하지? 괜히 자신을 돌아보며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은 원래 관심 없는 사람에겐 그렇게까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이야기한다는 건 좋던 싫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는 뜻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느끼고 있다는 뜻일 때도 많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기억을 하지도 비교하지도 질투하지도 않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난이 다 옳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조언도 있고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깨닫게 해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 사람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빛나는 모습이 불편해서 험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을 때, 이상하게도 꼭 말이 따라붙곤 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사람은 눈에 띄게 돼 있고 눈에 띄는 사람은 결국 평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먹는다는 건 어쩌면 존재감이 생겼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요. 세상 누구도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따뜻한 사람도 욕을 먹고 성실한 사람도 미움을 받고 심지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조차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가치를 전부 의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몇 사람보다 묵묵히 응원해주는 한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영향력

직업도 없는 사람은 대개 화제조차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계속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시선 속에서 충분히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0: Sonoras. Gabi.
1: Just 안녕하세요. 이쁜 돌림 하시면서 오전에 콩이 미용하고 배달 조금 하고 그렇게 오전 일과는 끝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후다닥 가버렸네요. 잠시 쉬다가 다시 한 2시쯤에 배달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꽃미나님 다녀가셨어요. 제가 엊그제 저희 동네에 파는 꽈배기를 사 먹어봤습니다. 역시 튀긴 음식은 뭘 튀겨놔도 맛있더라고요. 자, 꽃미나님께서 수원에서 꽈배기집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꼭 한번 먹어보곤 싶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사랑하는 콩이 이쁘게 꾸며주시기도 하셨다고 하니까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그러했듯 이 시간은 제가 잠시 볼 일이 있어서 두 분의 신청곡 연이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주 뵈니 좋습니다. 오늘도 이쁜 돌림 방송 들으면서 텐션 충전, 엔돌핀 충전해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고요. 제가 어제 필사마님의 신청곡을 싹 잘라 먹었더니 오늘은 새로운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네, 준비를 해봅니다. 그리고 맞점 하셨나요? 라고 하시면서 저는 오전에 긴 회의를 마치고 허기가 져서 점심 배부르게 먹고 들어왔습니다. 이따가 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리 신나는 곡으로 신청합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행복해져라님도 다녀가셨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많은 걸 골고루 먹었거든요. 아직도 배가 불러서 토마토 주스를 못 마시고 있습니다. 행복하자라님도 배부르게 잘 드신 것 같으세요.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두 분의 신청곡 연이어서 듣고 나오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춘기를 반항하고 예민하고 방문을 쾅 닫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아 이제 정말 사춘기가 왔구나 하고 느끼게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춘기가 끝나가는 순간에는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들이 먼저 보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대답 대신 한숨부터 쉬었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는 짜증 대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몰라, 그냥, 뭐. 이렇게 끝났던 말들이 조금씩 문장이 되어서 돌아오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부모도 문득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예전처럼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지 않는다는 걸요. 사춘기 시절의 아이는 세상 누구보다 자기 감정이 먼저입니다. 억울한 것도 많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크고 부모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조금 지나가면 아이는 처음으로 엄마도 힘들었겠구나, 아빠도 사람이었네 라는 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잔소리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이 있는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신호는 별일 아닌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빠, 이거 웃기지 않아? 예전에 어떤 걸 물어봐도 대답 없던 아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툭 건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대화라는 건 마음부터 열려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저도 부모님이 걱정돼요 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순간이죠. 엄마 좀 피곤해 보여. 아빠 운전 조심해야 돼. 어릴 땐 받기만 하던 마음이 천천히 건네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철이 확 드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방문도 닫고 귀찮아하기도 하고 대답이 퉁명스러운 날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이 마음속에도 이제 부모를 이해하려는 작은 어른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춘기가 끝났다는 건 아이가 더 이상 반항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부모와 다시 눈을 맞추고 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요즘 혹시나 사춘기 아이 때문에 마음이 지치신 분이 있다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춘기는 어쩌면 부모를 밀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 잠시 흔들리는 과정인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분명히 사춘기가 있었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펜돌님 안녕하세요. 실내에는 서늘하고 집 밖으로 나가면 지옥의 더위입니다. 벌써 이 정도로 더우면 여름에는 얼마나 더울런지 심히 걱정이 되네요. 무더운 더위를 헤치고 집으로 겨우 살아 돌아와서 바로 편안하고 얇은 시원한 복장으로 환복했습니다. 이쁜돌님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엊그제 봄이 온 것 같은데 정말 여름이죠. 긴 옷들을 다 집어넣어도 될 만큼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뻘뻘 흐르는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뜨거울수록 또 에너지 소모도 크니까 잘 챙겨 드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 전 사연을 보니까 그 5kg 정도 다이어트를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살찌지 않고 건강한 거 잘 챙겨 드시면서 몸버리지 않게 슬슬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꽁치님의 신청곡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쁜 돌림. 식사는 하시고 방송하시는 거죠? 오늘은 덥기도 하고 시원한 콩국수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오후에는 레드와인 염색을 하려고 합니다. 머리도 시원하게 자르고요. 더운 걸 못 참는 저로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루를 임해야겠습니다. 제가 여름을 무지 싫어하거든요. 이제 큰일인데, 이제 시작인데 큰일입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후 방송도 잘 들을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하시면서 센치지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만 해도 정말 긴 생머리였는데 확 파격적으로 잘라버렸거든요. 복귀도 했고. 머리 자르고 나니까 그 상당히 후회한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시원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샤워 후에 머리를 빨리 마르는 부분도 있고, 센치신도 아마 파격적인 레드와인으로 헤어스타일을 바꾸신 거 보니까 뭔가 새로운 일과 좋은 일들이 마구 생길 것만 같습니다. 올여름 한 달 내내 장마가 연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올여름도 잘 버텨내 보자고요.

귀찮음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가 좋아함의 정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웃으며 넘길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 마음을 꽤 정확하게 서명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대부분 귀찮아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귀찮고 씻는 것도 귀찮고 운동 가는 것도 귀찮고 일하기도 참 귀찮고 카톡 답장 하나 보내는 것도 미루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피곤한 하루 끝엔 그냥 누워만 있고 싶죠. 쉬는 날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말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멀어도 보러 가고 피곤해도 시간을 내고 졸려도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는 새벽까지 정주행하면서도 관심 없는 영상은 5분도 못 버티고 끄게 되고요.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지 하다가도 결국 내가 먼저 안부를 묻게 됩니다. 결국 마음이라는 건 말보다 행동에서 더 많이 드러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은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표현보다 더 솔직한 건 어쩌면 수고로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찮음을 이겨내고 시간을 내는 것, 내 편안함을 조금 미루고 누군가를 챙기는 것, 그게 마음이 없으면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서운해집니다. 기다렸던 연락이 오지 않을 때, 한 번쯤은 신경 써줄 법한데 무심할 때, 바빴어 라는 말로 모든 게 지나가 버릴 때요. 물론 사람마다 표현 방식은 다릅니다. 우뚝뚝한 사람도 있고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결국 마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였고, 귀찮아서 미뤘다는 건 어쩌면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귀찮음들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인지, 누구에게 기꺼이 내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연인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내가 애쓰고 있는 만큼 상대도 나를 위해 움직여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귀찮지만 해주는 것, 사실 그 안에 가장 현실적인 애정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작은 귀찮음을 이겨내고 있다면 정말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매달 14일은 특별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로즈데이라고 하네요. 대화방에서 흑장미님께서 꽃받았다고 자랑합니다. 부럽습니다.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 한 송이 선물해보는 날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신청곡은 마감을 했습니다. 4시부터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자, 연이어서 우리 폼생봉사님 신청곡 나가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폼폼님?

어제 출장 갔다가 도착하니 새벽 6시 반. 어제 왕복 8시간, 볼일 3시간 보는 일정으로 세상 먼 곳에 잠 한 수 못 자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방송 잘 들으면서 견디어 봅니다. 돌림 방송 잘 들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우키님 다녀가셨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젓고 계시나요, 우키님? 어제 우키님께서 제가 사는 곳 근처까지 오셨더라고요. 정말 화성에서 멀리까지도 오셨습니다. 하루 일정으로는 쉽지 않은 거리인데 대단하세요.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그 젊음이 부러워서 이 곡 준비합니다. 함께 하실게요.

내일은 5월 15일입니다.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제가 상당히 기대하는 날입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 밤에 잠은 다 잤습니다. 한 사람은 알 겁니다. 제가 왜 잠을 못 자는지. 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방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덥디더운 날씨에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줄 악마님과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제가 오늘 선곡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 곡들이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우리 전방송이죠 예쁜 돌님께서 로즈데이라고 그러길래 아 오늘 로즈데이야. 14일은 매년 기념일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로즈데이라 하길래 장미 한번 틀어볼까 해서 장미를 들었습니다. 네, 로즈데이, 장미의 미소 가사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두 번도 아닌데 그들을 만날 때면 자꾸 말문이 막혀서 마음만 졸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만나는 와이프님이니까 말문 막히게 아, 잔소리 듣기 전에 우리 꽃 한 송이씩 들고 갑시다. 들고 퇴장하면 뭐 약 먹었어? 오늘 웬일이야? 이런 소리를 할지언정 기분이는 좋을 겁니다. 네, 보통 꽃다발을 받는 것도 참 좋지만 뜬금포 갑자기 장미 한 송이 받는 것도 기분이가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퇴근 시간 오늘 숙제입니다. 네, 장미 한 송이 들고 가세요. 장미가 싫으신 분들은 뭐 다른 것도 좋습니다. 꼭 로즈데이라 그래서 장미만 사는 게 아니라 요즘 카라도 예쁘더라고요. 카라도 있고 예쁜 꽃들이 많으니까 우리 들고 퇴근하는 걸로 합시다. 뭐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한 송이씩 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방송 우리 예쁜 돌림, 미소가 예쁜 돌림.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네,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향기나는 방송. 네, 예쁜 방송. 네, 현재 여러분이 계신 곳이죠.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패시사마님의 음악 잠시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연이어서 계속 듣고 저는 이따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짜파게티를 비벼서 졸이는 건 뭐지? 짜파게티가 끓기 시작하면 네, 액상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졸이면 됩니다. 뭘 어렵게 생각해요? 쉽다 쉬워.

네. 아, 목소리가 잠겼네요. 네, 어젯밤에 이제 밥을 먹고 걸어오는데 아카시아 향이 너무 향기롭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향 너무 좋다. 옛 추억이 막 돋아나더라고요. 근데 방금 또 퇴근하시는 우리 아이를 데리러 나갔다 오는데 집 앞에 아카시아 꽃이 있어서 나무가 있어서 향기가 너무너무 달달한 거예요. 근데 보통 안산 올라가는 쪽도 아카시아 향이 고속도로에 쫙펴 있는데 이런 향을 못 느껴요. 문을 열어도 아카시아 향못 느끼는데 오늘 어젯밤에 제대로 아카시아 향을 느꼈어요. 5월이면 또 아카시아가 활짝 피잖아요. 예전에는 먹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먹으면 안 되고.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의 프리스타일 방송 들으면서 퇴근합니다. 즐거운 퇴근길 아카시아 향도 맡으면서 퇴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트 들렀다 갈 예정입니다. 장 보고 가려고요. 장 보면서 꽃한 소기도 사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맛난 걸로 해서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요. 청해주신 곡은 전에 드렸습니다. 우리 행복해 자라니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하루가 무진장 길게 느껴지네요. 저는 되게 무진장 짧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오전 내내 회의에 오후에 급한 일 처리하고요. 이제 퇴근까지 눈치껏 쉬엄쉬엄 일하려고요. 오늘도 퇴근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네. 보통 시간, 출근해서 업무량이 많고 바쁘게 움직이면 시간이 되게 빨리 가지 않나요? 근데 그 회의하는 그 시간, 또 급한 일 처리하는 시간이 좀 지루하니까 아마 무진장 길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의를 해도 좀 마음 맞는 사람들과 좀 웃으면서 하면 좋은데, 긴장 속에 하는 회의는 회의가 아니야. 참석하기 싫은 회의야. 네, 쉬엄쉬엄. 쉬면서 지금 4시 34분이에요. 커피도 한잔하면서 네, 마무리하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우리 퇴근을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청해주신 거 전해드릴게요.

네,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잠시 쉬다가 다시 대기합니다. 이제 밥 시간이 되어서 밥 먹고 이것저것 하면서 또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갈 것 같네요. 악마님 오늘도 좋은 저녁 시간요. 4시 46분입니다. 네, 벌써 저녁 드시는 건 아니시죠? 저희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한가한데 방송 끝나는 그 시간 시점이 바빠요. 네, 우리 꽁치님 잠시 쉬다가 또 정신없는 시간, 정신줄 챙기시고 시간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러그님 오랜만에 나타나셨네요. 잘 지내셨냐? 살아있네. 신청이요, 누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바쁜 철이 끝나가네요. 아직 바쁘지만 살아있는 건 알리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네, 살아있는 걸 야무딱지게 알리셨네요. 6곡 올려주셨는데 일단 3곡 전해드리고

다른 곡은 또 조금 있다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날이 많이 더워요. 건강 잘 챙기시고, 네, 바쁜 와중에도 간간이 들려서 살아있네 안부 전해주시고 행복한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시 10분입니다. 네, 오늘은 조용하네요. 네, 대화방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한참 떠들다가 한참 또 조용했다가 또 누군가가 와서 분위기를 맞추면 또 나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놀고 있습니다. 우리 와우님은 혼자 노나요? 안녕하세요, 양마님. 날씨가 여름이에요. 반팔 꺼내야겠어요. 아직도 안 꺼내셨어요? 저희 아이는 지금 벌써부터 반팔 입고 다니는데. 저는 더운 것보다 추운 게난것 같아요. 더우면 축 처지잖아요. 근데 추우면 또 웅크리게 되잖아요. 저는 더운 것도 싫고 추운 것도 싫고 그냥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양마님도 더위 조심하세요. 방송 감사하고 맛저녁 하세요. 근데 요즘 저녁 시간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참 좋더라고요. 어제 걸어오면서 느끼는 건데, 와, 그 밭꽃이라 그러나요? 밭꽃 냄새 향도 너무너무 좋고 아카시아 향도 너무 조금 좋고 산책하기, 걷기, 운동하기 참 좋은 저녁 시간이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이제 더워서 저녁에도 못 걸어 다닐 것 같은데, 한참 지금 딱 좋을 때일 것 같습니다. 저녁도 맛나게 준비해서 드시고요.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너는 왜 떠날 거야? 떠나면 우리 파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와우님의 청곡으로 잠시나마 신나게 듣고 왔습니다. 우리 꼬미남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엄마 누나. 어젯밤에요, 배달하다가 돌에 넘어져서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 아파서 오후에 물리치료 받았어요. 아이쿠, 많이 아팠어요. 아, 그나마 뼈에는 별 이상이 없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물리치료 잘 받고요. 몇 번 더 물리치료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정말 정말 다행인 건 저녁이라서 다행입니다. 낮이었어 봐요. 아픔은 뒤로 한 채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죠? 넘어지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아실 건데, 넘어지고 난 후에 아이 아파 이게 아니라 주변을 한번 살펴본다는 거, 사람이 있나 없나 창피하죠. 아이야 아이야 양파에 아이야 아이야 노래 있지 않나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그거 사랑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그죠? 넘어져가지고 발목도 아프고. 호 해줄게요, 누나가. 호 해줄게요. 빨리 나아라. 빨리 나아라. 잠시 오토바이 탈 때도 좀 조심하면서 아프지 마요. 아셨죠? 청해주신 거 전해드릴게요.

네, 감미로운 노래네요. 잘 들었어요. 네, 우리 코망고치님께서 책상에 앉아 있으니 계절은 몸이 먼저 아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벚꽃으로 계절을 느끼고 누군가는 매미소리로 여름을 안다지만 남자만이 아는 신호 빤스에 땀이 차기 시작하면 진짜 여름인 겁니다. 진짠가요? 그런가요? 네, 메쉬 원단을 입어야 되나요? 겨울엔 존재감도 없던 허벅지와 종아리들이 서로 친한 척 달라붙기 시작하네요. 코마니의 여름은 에어컨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아니라 은밀한 하체의 축축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악마님은 지금 어떤 계절인가요? 아, 우리 코만코치님, 어우, 보통 그런 말을 합디다. 이렇게 말을 그럴싸하게 잘하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나불거린다고 누군가가 그럽디다. 아, 정말요. 벚꽃으로 진짜로 봄이다 느끼잖아요. 매미 소리로 이제 여름이다. 매미 조만간 매미 울겠네. 아이들은 매미 소리로 여름을 알죠. 남자만이 안 오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라서. 네, 에어컨도 이제 틀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사계절 내내 먹는 것 같습니다. 네, 은밀한 하체. 은밀한 하체에 살이 찐다는 걸 느낄 때는 저는 압니다. 정말로 살들끼리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걸을 때마다 살들끼리 접히니까, 살쪘구나라는 걸 느껴요. 또 발목이 아프면 살쪘다는 걸 느껴요. 근데 살이 빠졌다라는 걸 느낄 때에는, 뱃살이 조금 들어갔다는 거. 저에게 지금 계절은 어정쩡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완전 덥지도, 완전 시원하지도, 그냥 어정쩡한, 그냥 딱 즐기기 좋은 날씨. 이제 여름을 알리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쯤 많이 걷기 운동도 좀 하고 나들이도 좀 하라고 어제 그런 감정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코만고치님, 어쩌겠어요. 남자라서 느껴야 된다면 느끼십시오. 살 빠지면 못 느껴요. 지금 체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아셨죠? 청해주신 거 전해드리면서, 네, 남은 오후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꼬만 고치님, 은근 야한 것 같아.

네, 근무한다고 사연을 못 들었다는 우리 러그님께서 청해주신 곡 중에 잔잔한 곡으로 해서 세 곡을 전해드렸어요. 이제는 또세 곡을 또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 이번에는 들을 수 있죠? 오늘은 사연난이 오늘은만은 아니죠. 사연난이 한가하네요. 우리 햄버우님이 외근 중이라서 그런가? 네, 아무튼 새 곡을 전해드리고 여러분과 퇴근 인사를 나누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퇴근합시다. 6시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녁 식사도 꼭 챙겨 드시고요. 숙제 기억하고 계시죠? 꽃송이, 꽃단송이 들고 퇴근하시는 거. 센스 있게. 네, 그리고 한우로수 방송국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음악도 들으시면서 네,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저희 우스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마감선 올라오면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는 48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선곡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됩니다. 아, 많고 많은 곡들 중에 어떤 곡을 전해드려야 되나 고민도 많아요. 잔잔한 곡을 전해드릴까, 댄스곡을 전해드릴까, 즐거운 퇴근길이니까 좀 신나는 템포로 전해드릴까, 아니면 축 처지라고 조용한 노래를, 질질 짜는 노래를 전해드릴까 하다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거, 갑자기 생각나는 거, 갑자기 막 피리 꽂힌 거, 이런 곡들로 해서 남은 시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감선 올렸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우스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충곡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기쁜 전화가 왔습니다. 선곡을 하고 있는데 뜨르릉 뜨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를 한다고 저녁을 먹고 들어오신답니다. 조금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네, 아이들과 이제 간단하게 저녁을 먹어야 되는 그 기쁨,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런 의미로다가 또 남은 시간 또 열심히 선곡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찌 선곡하고 달리다 보니까 벌써 23분 남았네요. 남은 시간도 네, 전해드리면서 이제 저는 끝자락에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잔잔한 곡으로 세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스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가끔 상상을 해봅니다. 내일이 없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했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그 말을 왜 참았고 그 행동을 왜 미뤘을까? 우리는 늘 내일을 염두에 두고 살기에 때때로 오늘을 가볍게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일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 더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닌 오늘을 사는 밤, 우수의 멋진 걸입니다.

예, 오늘도 신정난의 필사마님께서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님. 오늘 저녁은 부대찌개입니다. 마트 간 김에 사왔습니다. 저녁 시간 감사히 방송 잘 듣겠습니다.로 가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밀키트를 사오신 건가, 재료를 사오셔서 직접 만들어 드시는가. 아무튼, 좋은 안주에 반주 한잔 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함께합니다.

예, 신중나라의 수인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다비 누나가 인정하고 또또 누나가 애정하는 의리의 아이콘 한우로수 공식 로맨티스트 미나무스님 안녕하세요. 목요일에도 늦은 7시 방송 오셨네요. 악당들 속에서 연장구부 끝내놓고 퇴근길에 사연난 냉큼 다녀갑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퇴근길에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수인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여댁에 가셔서 씻고 저녁 식사 만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중에 거미곡이 너무너무 따뜻한 신곡입니다. 거미곡은 지금 구할 수가 없고요. 새봄의 곡과 재율이 두 곡 함께 합니다.

예, 신청단의 유리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한창 바쁘실 시간일 텐데 신청난 겸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청해주신 곡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비투비의 와우, 슈퍼주니어의 유, 방탄소년단의 DNA 세 곡 함께 합니다.

예, 신정단의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바쁜 와중에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단 다녀갑니다. 물을 많이 안 마시고 있었는데 오늘은 다른 거 마시는 것보다 그냥 맹물 마셔보고 있습니다. 우수님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개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점점 물 많이 드셔야 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분 보충 충분히 하시고요.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꽁치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3곡 함께합니다.

예, 신정단의 선인의 초원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신청곡 두 곡만 남길게요. 오늘 여덟 골째 뛰고 있네요 라고 하시면서 두 곡 주셨습니다. 선인의 초원님, 오늘의 목표치 잘 이뤘으면 좋겠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편안한 저녁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클렌징 크림,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똑같다면 두 곡 전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 신청나는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시간에 올라온 신청 사연 난 모두 다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다 준비를 다 해드렸고요. 남은 시간 제 선곡을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의 너에게, 조성모의 마지막 사랑, 최재훈의 널 보낸 후에 세 곡 함께합니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군요. 하늘 호수의 풍경지기 이니님, 오늘도 사마가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부대찌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먹으니까요 기분이 딱 좋습니다. 네, 한 병 먹으면, 반주로 한 병 먹으면 많이 먹는 건가 모르겠네. 네, 여튼 뭐 기분이 좋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다행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먹는 반주 한 잔, 네, 이게 낙이지 않나 싶습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반주 하면은 우리 국수 공장장님밖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요, 우리 필사마님도 오늘은 반주와 함께 또 기분 좋은 저녁을 보내고 있네요. 그쵸? 네, 목요일도 보면은 중간에 낑긴 날이라서 그런가 많이 피곤한 것 같기는 해요.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 던지듯 오늘 하루의 피곤함도 문 밖에 툭 던져두고 들어오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냈던 이니의 가을 풍경은요 언제나 여러분의 편입니다. 네, 잠시 숨을 고르고요 우리 회사마님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까요?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도요한의 늦은 안부, 신효봉 씨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네, 세 곡 함께 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네, 휴식이 되는 그런 두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0: 어둠이 짙어질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단한 순간들, 네, 그 순간들도 결국에는 반짝이는 추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 혹시 혼자라서 느껴져서 내 마음이 휑 하신 건 아니죠? 잊지 마세요. 여기 이 스피커 너머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함께 숨 쉬는 제가 있다는 걸요.
1: 뭔 생각해요? 무엇이 널 위한 건지 그대는.
0: 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제가 밤 11시까지 여러분 곁에 든든하게 지키고 있을게요.

네,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 한우로서 방송국 인이의 가요 풍경이에요. 네, 지금 시각

벌써 10시를 막 통과하고 있어요. 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은요, 굉장히 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해가요 풍경 2부 시작했고요. 우리 스위트님께서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은 사람,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방송,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꿈. 네, 여름으로 향해가는 5월의 어느 날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죠. 근데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또 에어컨들을 막 틀어가지고 막 가디건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막 더움을 마셨다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요. 겨울엔 추워서 감기 때문에 그렇고 또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바람 때문에 또 그렇고 그렇죠? 네. 7시까지 연장을 하고요. 늦은 저녁 식사 후에 침대에 뒹구르르 쉬고 있었는데 내일 아침까지 미션 하나를 던져줬는데 가뜩이나 일찍 나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일찍 가서 해야 할지 감도 안 옵니다. 네, 이번 때 달에만 한 3명이 관두는데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할 일은 점점 늘어나네요. 월급도 병아리 눈 코딱지만큼 주면서 말입니다. 집이랑 가까운 거 하나 빼면 메리트는 1도 없죠. 네, 그냥 하염없이 빈정 상했습니다. 내일은 송별회 겸 부서 회식이 있는데요. 거리도 멀고 또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무슨 변명을 대서 빠질지 고민 중입니다. 네, 우리 누나 만나는 거였다면 맨발로 뛰어갔을 건데 어쩌지? 네, 여튼 맨발은 지치죠. 네, 늦은 시간 방송이라 피곤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누나와 아름다운 동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네, 인원도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작업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일해야 될 일,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렇죠. 뭔 또 미션을 던져주었을까. 네, 아무튼, 송별회 겸 회식이라서 그래도 참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요, 어떡해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늘 덥기만 할 텐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네, 우리 스위트님의 신청곡은요, 윤현상 씨의 밥 한 끼 해요. 조지의 언제든 어디라도, 민호이의 살랑살랑까지 함께합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네요. 그래요, 우리 꽁치님도 안녕하죠. 네, 최근 잠을 많이 안 잔 날이 많아서요, 컨디션은 별로네요. 오늘은 커피 안 마시고 물만 마시려고 하는데요, 뭐 안 마시니까 뭐 너무 허전하네요. 다이어트 모드는 가동 중이고요. 네, 이니님 오늘도 즐겁게 방송하시고요, 편안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꽁치님도. 그래요, 다이어트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날씨도 덥고 이러면 안 되는데, 건강이 최고이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반가워요. 네, 청하신 곡은요, 드림캐처 피리, 퍼플키즈의 세븐 헤븐, 그리고 우아의 우아 우아. 네, 세 곡 남겨주셨어요. 함께합니다.

0: 네, 우리 꽁치님의 신청곡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감기가 너무 오래 가네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요. 목이 너무 부어서 목소리가 안 돌아옵니다. 이러고 오늘 방송을, 네, 죄송해서 멘트는 하다가 말다 그랬거든요. 유유. 내일은 좀 나아질까요? 언니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1: 설레임이 커져요. 봄처럼 그댄 내게 다가와 점점.
0: 네, 우리 흑장미님 늘 건강관리 잘 해야 해요. 그쵸? 방송도 자주 하는데, 네, 목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언제 돌아올까요? 그래요. 서서히 돌아오겠죠, 뭐. 나름 또 섹시할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고생하지 말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편안한 밤 되고요. 잘 자요. 네, 신청하신 곡이 시아의 봄처럼 그댄, 결의 위로받고 싶지 않아요. 정소, 연애, 너뿐이야까지 함께 합니다.

네, 제 시간의 마지막 사연, 우리 아연님 사연 만나볼게요. 이런 사람 내게 처음 같았어. 내 마음이 소란스러워. 네, 꺄악. 우리 이니 언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네요. 이니 언니 안녕하세요. 뭐 오늘은요 목요일이네요. 어제보다 오늘 더 지원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안 오셔서 수월하게 일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나 예쁘니 너의 앞에 서면 어쩔 줄 모르게 되고. 내일은 얼마나 오실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처럼 많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올 것 같죠? 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경남도민, 네,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이랑요 같이 접수가 될 거라서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긴장하면 안 되죠. 주말 푹 쉬고 월요일은 또 월요일 출발해야 되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시는 거 보면 한 주간이 어떨지 알 것 같습니다. 언니도 다음 주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자 지원금 2차로 신청을 받는데요. 국민 하위소득 70% 안에 드시면 신청하시고요. 받을 수 있으니 되시면 신청하세요. 다음 주 한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할 거라서요. 요일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이형 직업병일까요? 웃음이 멈추지. 네, 그러게요.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직업병. 네, 이렇게 사연에도 일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네요. 내일은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내일만 일하면 쉬어서 좋습니다. 네, 주말에는 부산에 가서 개 모임 쌤들 만나는데요. 요즘도 개 모임을 하나? 젊은 친구들이. 그려, 내 눈에는 네가 정말 예쁜. 네, 재밌게 잘 놀다 오겠습니다. 그럼 언니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오시고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니 언니 하트 꽁꽁꽁. 네, 노래는 막 시간이 흘러가고 멘트는 해야 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냥 빠르게 막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 아연님 그래요. 많은 사람들 대하고 또 일을 해야 되면 진짜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말은 푹 잘 쉬고 충전해서 다음 주는 또 야무지게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됐든 그냥 예쁘니까 빨리 나와봐 집 앞이야. 네, 예린의 너무 예뻐, 레터 플로우의 널 좋아하고 있어, 백혜원의 주인공 연습까지 저는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도 더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바이바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분인 것만 같아.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풍경 속에서 머물다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잘 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루수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는 사람과 하루하루를 불평불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세요? 하루하루 아, 난 너무 힘들어. 아, 난 너무 피곤해.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불평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난 너무 행복해.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대부분 각자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다 할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해 주지만 못하더라도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어. 나를 스스로 사랑하고 토닥토닥 해주면 예, 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맨날 불평불만 그리고 나 스스로 나를 못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못 받더라도 내 스스로가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나를 일으켜 세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한우로스 가족님들이 아닌가 싶어요. 안녕하세요. 좀 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감기 걸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평소에도 섹시하지만 예, 오늘따라 유난히 더 섹시했던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안하게 잘 쉬시고요. 따뜻한 차 한 잔, 꿀물 한 잔 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옆에 있었으면 언니 꿀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하면 언니가 왜 저리 가! 이럴까요? 알았어 이럴까요? 아, 예,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즐거운 데이트 그리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2시간 데이트 하는 동안에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일까요? 이왕이면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은데요. 자, 출발합니다. 나니의 가요 비타민 쇼터문 올라갈게요. 소찬이의 노래 준비했어요. Tears.

아까 잠시 우리 이니님이 감기 걸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장미님이 감기에 걸리셨나 봐요. 저는 우리 장미님 감기 걸린 것도 몰랐는데 감기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미님 고생 많죠. 감기 빨리 떨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씩씩한 장미님이 어울리죠. 예, 요즘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은데 예, 우리 장미님 빨리 감기 나으시라고 감기 제가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신청란에 여러분들 인라이브 신청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들로 선곡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신청곡 남겨주실 때는 사연 없어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내 안방이다 생각하고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뭐 사연 쓸 것도 없는데 난 듣고 싶은 노래 한 곡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예, 한 곡이라도 올리세요. 뭐 겹치면은 못 듣는 거고 운 좋으면 듣는 거고 좋게 좋게 우리 오늘 기분 좋게 가보자고요. 들으면 다행이고 못 들어도 다른 가수의 노래 다른 노래라도 제가 가능한 곡으로 전해드릴 테니까 예 편안하게 그냥 안방이다 내 안방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배달하기 전에는 놀러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캠핑 같은 거 많이 좋아합니다. 지금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되면 콩이랑 여행 같이 가고 싶어요. 희망사항입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예전에는 그 애견 동물 맞나? 이 데리고 다니는 데가 한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애견 카페, 애견 호텔, 나보다 더 편해. 나는 진짜 다음 생에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어. 전에도 얘기했듯이 장미님, 흑장미님 집에 예쁜 애견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어요. 진심으로. 완전 호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애견들은 강아지, 고양이들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간혹 안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리고 안 좋은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진짜 병원도 그렇고 요즘은 진짜 많이 우리도 외국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제 희망사항은 흑장미님 집에 예쁜 애견으로 태어나는 거. 한 번은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다음에는 애견도 괜찮지 않을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괜찮아요. 수명 짧아도 괜찮아요. 예, 짧고 예, 건강하게 좀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저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5년이면 어떻고 20년이면 어때요? 100년 살아도

그리고 거미의 그리운 날. 가수 이름을 안 적어주셔서 좀 헤맸어요. 페퍼민트의 노래죠. 늦게 알게 돼서 더 아픈 거야 라는 곡. 예, 세 곡 준비해 드릴게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의 통일로 태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너무 행복해, 너무 편하면, 편하면 행복한 걸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흑장미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저는 받고 싶어요. 예, 페퍼민트의 노래 먼저

예, 페퍼먼트의 노래 그리고 거미의 노래 클링코튼. 생소한 가수 이름이죠. 클링코튼. 네, 통화 중. 마지막 부분이 원래 이렇게 나가나? 예, 통화 중 하면서 흐려지는데 끝부분이 흐려지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 예,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늘 새로운 노래를 예, 들려주게 하시는 우리 꽃미남님의 신청곡이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은지님, 오늘 잠을 잘 때 찜질방처럼 덥게 하고 잘 거라고는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목욕하고 집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덩그러니 앉아있네요. 라니 언니 남은 시간도 잘 들어요 하셨어요. 목욕까지 갔다 왔는데 또 찜질방처럼 따뜻하게 해놓고 계시려고요? 지금도 찜질방을 다녀오신 거 아닌가요? 이 시간에 목욕탕 아까 시간이 10시 10분 저희 동네는 목욕탕이 8시인가? 7시인가? 8시였나? 이게 겨울 동절기, 하절기 따라 다르더라고요. 근데 되게 일찍 닫고 일찍 열고 일찍 닫더라고요.

근데 찜질방이 아닌 이상은 문 닫혀 있었을 텐데 찜질방을 다녀오셨는데 또 찜질방처럼 해놓고 주무신대요. 예,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리의 365일 조성모의 노래죠. 오랜만에 듣는 노래 트웹은 그리고 이상희의 내가 왜 이렇게 우리 은지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은지님의 신청곡을 접하게 되니까 너무 좋으네요. 앞으로 자주자주 만났으면 좋겠네요.

꽁치님, 꽁치님 만나서 반가워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우리 꽁치님도 안녕하세요. 잠이 너무너무 많이 오길래 집 근처 마트에 가서 스위트 블랙 커피 두 병을 사와서 한 병 마시니까 잠이 달아나네요. 오늘도 시간 좀 보내다가 자려고요. 너무 따뜻하게 있어도 잠이 오길래 좀 춥게 있는데 너무 추워요. 아무튼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요. 자유롭고 행복한 심야 시간 보내세요 라고 다녀가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꽁치님이 오늘은 스위트 블랙이 설탕이 살짝 들어간 그런 커피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죠? 응. 그냥 블랙 커피하고 스위트 블랙하고 차이점은 설탕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약간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잠이 달아났으니 이제 우리 꽁치님은 몇 시에 주무실까요? 예. 저도 예전엔 블랙 커피를 못 마셨어요. 3시요? 저는 뭐 하다 보면 방송 마치고 어제 같은 경우는 골대녀를 좀 보고 제가 골대녀에서 발라드 팀을 응원했었거든요. 근데 졌어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되게 운이 안 따라주는 거 있죠. 월클보다는 저는 발라드가 이기라고 발라드를 계속 응원했는데 아쉽게 졌어요. 그래서 조금 속상했거든요. 이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볼 운이 너무 안 좋은 거 있죠. 기회는 많았는데 볼 운이 안 좋아서 아쉽게 졌어요. 월클이 잘하기는 하지만 발라드도 언젠가는 예 결승에 올라가서 최강의 자리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겠죠. 제가 발라드 팀을 응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진짜 그 가수 이름은 아는데 얼굴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요. 그래서 저는 발라드 팀을 좀 응원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쉽게 졌어요. 다음번에 꼭 이기길 바라야지. 꽁치님의 신청곡 성시경의 곁에 있어준다면 이무진의 지나왔던 추억이 사랑이 되고 범진의 사랑하기 전에는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댄스로 청해요. 겹치는 건 아닌지 몰라서 몰라요. 찾아온 거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겹친 거 없습니다. 행복하자 일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개도 겹친 게 없어서 세 곡 다 전해드릴 수 있어요. 에이핑크의 내가 설렐 수 있게,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엠플라잉의 옥탑방, 예, 세 곡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자님, 행복한 시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시면 좋겠네요.

Okay.

예, 우리 행복 화자님의 신청곡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간 2시, 아, 12시 27분이고요. 2시는 맞죠? 12시.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입니다. 소연과 안영민이 부르는 널 위해 부르는 노래, 그리고 남우연과 신부연이 부르죠. 선인장. 그리고 전예지의 한 사람을 위한 노래 세 곡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낮에 화분을 보니까 카네이션이 있는 대로 막 늘어져 있는 거예요. 뭐지? 순간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뻣뻣했던 것 같은데 왜 쟤네가 다 축축 늘어졌지? 하면서 물을 줬어요.

써 있어요. 너무 예쁘게. 창가에 냈다가 제가 그냥 다시 방으로 들여놨어요. 제 방으로. 콧머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축 늘어진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물을 줬죠. 그랬더니 예쁘게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화분에다 전체적으로 다 물을 줬어요. 줄 때 그냥 한꺼번에 다 주자 하고 물 준 지도 좀 된 것 같고 해서 제가 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힘없이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시 생생한 그리고 꽃이 하나 더 폈어요. 아마릴리스에 꽃봉오리가 한 5개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핀 것까지. 근데 오늘 또 하나가 펴서 지금 3개 정도 남아있어요. 예쁘게 피었으면 아마 작은 꽃 때는 물을 안 줘서 아마 시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처음에 물을 좀 주긴 줬는데 벌써 그렇게 시들 정도로 쉽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계속해서 선인장 들어볼게요.

0: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죠. AOT의 잘가요 내 사랑이라는 곡 준비해놓고 있고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죠. 김현식의 노래 내 사랑 내 곁에, 그리고 에코의 행복한 날을. 예.
1: 자기가 그 하늘우수 대표 권장남이죠. 우리 철님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매를 몇 대 맞겠다고. 해요.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매 먹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 같은? 예. 엄청 매를 맞고 싶어하는 우리 철님의 신청곡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그리고 에코의 행복한 날을 예, 두 곡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도전 또 해볼까요? 오늘은 또 얼마나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여주실지, 아니면은 뿜내 기죽어 하실지 어디 두고 볼까요?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음악만 조용히 흐르면서 여러분들의 깊은 밤 편안한 시간으로 함께 할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 나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 듣기 편안한 노래들로 신나는 힘이 나는 노래들로 함께 하겠죠. 예, 지금까지 안으로 시작기 난이었습니다. 쇼톰은 내려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청난 다녀가신 우리

그리고 행복하자 일님, 그리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철님. 예, 하늘호수 권장남, 예, 철님까지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그리고 기분 좋은 하루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하늘호수 작기 나니었습니다. 셔터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

헤어졌어도 시간이 흘러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기억 속에 추억

누군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

게임에도 외로움에 다 못 주절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때야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별 누군가에게

내가 재밌는 일을 하다 보면 행복해진다라고 합니다. 꼭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일상도 조금 특별하게 바뀔 거니까요. 특별하게 바뀌는 하루, 우수의 멋진 가요입니다.

예, 우수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우수님 새롭네요. 톱오빠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걱정이지만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 시간 처음으로 황창민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아침에 톱오님 목소리가 안 들리고 제 목소리가 들려서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생기셔서 제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색하셔도 2시간 조금만 참아주시고요.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흑장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거미의 그리운 날, 결의 위로받고 싶지 않아요, 정소연의 너뿐이야 세 곡 함께합니다.

예, 신정란의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7시에 출근해서 맞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붉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들 하지요. 하늘호수 가족분들도 주말 휴일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래요. 호수님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필사마님 이번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불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세 곡 함께합니다.

예, 신청란에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님.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요즘은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제한되어서 롤링페이퍼 정도 드리는데요. 어제 요가 단톡방에서 선생님께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서로 상의하는 모습이 귀엽고 부럽더라고요. 학창실로 가서 나도 편지 드리고 싶다. 방송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우수님.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과 함께 신청란 다녀가셨습니다. 와우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더운 날씨지만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신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함께 합니다.

아침밥 간단히 먹고 이제 아침 일과 및 여러 가지 일을 해야겠네요. 우수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꽁치님.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함께합니다.